부인이어도 하치로군의 실력급대와 레우자고 아들이니 가즈야크 시대로 소데스. 레우자고 고고카라 소나 하드레데이나이. 今回こそ 우리가 직접 이때 하치로군의 실력급대 전멸시키도록.